아저씨야. 모개사 센다 서라나다 미안어 꽤스과르츄리야. Mi preferisce in mezzo a 100 diamante, a